코도 완전 치면 안 했고 답신 안 했고 그만 안 했고 이노 오시 오시 완전 신나게 이노나 스탠리 스웨니 나니 지금 나 때문에 못하게 누에고 했니 그리고 그리고 만화되는 뭐 티켓도 뭐 아빠게 이노 아니 가니네 가넷 내니 잔치원 이래 마시게 나게 이노 담나 보겠나 나 이나 치다